0: 라디오가나 포르냐니 카마 라디오.
1: I listen to Karma Radio.
2: Don't close your heart to her.